0: 그래서 사이즈랑 생각하니까 스미 그래서 2.8에 I got an iPhone crash notification. I can use mine at the 2.8. Nothing further.
1: 10 for 1, right?
0: 10 for 1.